0: 심장을 두드려보란 듯이 right now 아비감는 삶 그저 별한 그 아프고도 웅공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깨치 않아 my savior 내 가로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No te desconectes, ya viene más música.
2: En la radio.
1: Cultura electrónica. Música.